0: 이 중국어가 세계 곳곳에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
1: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었던 곡이고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함께 공유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.